0: 예정이원 드리스런 너이나 하바스 바자르스타.
1: Weather can you arrange one three seven letter?
0: 예정이원 드리스런 너이나 산 리스트님 드리스러더러.
1: Turn 11 in 300, 예정이원 one three seven letter.

0: 오렌지라이너 104 믹스야드 디렉트 카시오 디스너 메인텐 11000
1: 디렉트 카시오 디스너 11000 오렌지라이너 104
2: 어프로치 그랩트는 비웨이 251 어프로치 그립

0: 코레니아 세븐원투 2차 레프팅 스위치 위드로
1: 레프팅 220 코레니아 세븐원투리
0: 레프팅 포드로 레프팅을 맨센 포드로
2: 센터를 맨센 포드로 레프팅 포드로
0: 오렌지라이나 포드로 4 차 레프팅 스위치 포드로
1: 레프팅 340 오렌지라이나 포드로 4
0: 오렌지라이나 334 차 레프팅 스위치 포드로 레프팅을 맨센 6000
1: Heading 340, descend 6000, Orange Line 334.
0: Korenia 713, 4 miles from Bali, turn left heading 200, Korean Iran 160.
1: Left heading 200, clear for IRS Yangqi, runway 16 left, Korean
0: 713.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take a road, 일본 카고 뒤에 6호 샷터 쳐자 라메 16 라이트 백색깔의 장기 라메 16 라이트 업터 클리어 바이어 루이타스 고르시 아래로 승하로 맨켄 사르보 9-0-0
3: 시아비아 부분에서 스피드 하라이더로
0: 제스팅 코드로 1탄 와이트링 9-5-0 디스팅하로 맨켄 3-0
2: Turn right heading 250, descend 3000, Jetspring 4-3
0: Orange Liner 404, turn heading 310
1: Heading 310, Orange Liner 404
0: All stations, Tokyo approach, parallel right approach to runway 16 left and right, turn into Korean Air 713, contact Arita Tower 118
1: Say again, frequent Korean Air 713
0: 118
1: Korean Air 713
2: Left 290, Japan Air 670,
0: Orange Liner 334, turn
1: listening 320 Left heading 320, Orange Liner 334
0: 2-8-7-4, 2-8-7-4, Copen
1: Turn Copen, 3-8-7-4